내 보름 걸렁 걸는다 이 봉화대가 모여서 부스들듯이 떠오르다 이 앞땡 걸렁 걸다 내 보름 걸렁 걸는다 봉화대가 모여서 부스들듯이 떠오르다